시와 그림의 항해자 닉네임 오이기쁨님 청하셨던 곡 들으면서 주말 아침 샬롬 CCM 2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려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이어서 듣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해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도현 믿음의 모험 그리고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곡 이정님 나 주의 믿음 같고 그리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폴라리스님 청하신 곡은 마커스 월십의 주 손길이 이어지고요. 허유미님 청하셨던 김상진 나는 주밖에 없네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허유미님 청하셨던 곡 김상진 나는 주밖에 없네 들었고요. 앞서 폴라리스님 청하셨던 마커스 월십 주 손길이 그리고 트리니티 싱어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문자 4715번 사용하시는 분께서 보내신 이정림 나 주의 믿음 같고 그리고 김도현 믿음의 모험까지 다섯 곡 함께 들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덩케르크가 2017년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된 영국군을 구조하는 이야기를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려낸 작품입니다. 해변에 고립된 병사들의 일주일, 그들을 구하러 바다를 건너는 민간 선박의 하루, 독일 전투기와 맞서 싸우는 조종사의 한 시간이 절묘하게 교차합니다. 땅, 바다, 하늘에서의 물리적인 시간은 제각각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누군가에게는 숨막히게 다급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간은 결국 영국군이 탈출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순간에 맞물립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분량과 속도는 제각각 다른 것 같지만 반드시 카이로스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그분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함께 부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방금 들었고요. 앞서 이경미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리고 손성재 피처링 나오미의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포르투갈어로 함께 들었고, 라희 피처링 김정석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러빔 한부영의 하나님의 시간까지 다섯 곡을 쭉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에서 나눈 글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더불어 깨어 있어야겠고요.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했습니다.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박지훈 그룹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9절과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첫 곡으로 갓 서번트의 줄을 찾는 자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이제 오늘 주말에 함께하고 내일 주일에 함께하면 축복송 그동안의 동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 소중한 또 이틀간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팀로그워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에 이어서 기프티드 줄을 바라보며 요즘 참 많이 사랑받는 워십팀들의 곡으로 두 곡 이어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축복송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며 아주 좋은 끝인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축복송을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 응원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레이나 차님께서 아침을 응원하는 기분 좋은 목소리도 힘이 되었지만 저녁에 쉼을 다독이는 다정한 목소리도 기대하며 응원할게요. 더 이번 한 주에 축복송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시며 조이 인 더 모닝 타월 앤 웰스의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감사드려요. 꿈꾸는 행복님도 새 힘 얻으리를 외국곡으로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저도 함께 새 힘 얻어서 그동안의 축복송 잘 마무리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매일 밤 10시에 CCM 캠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버레스팅 갓 새 힘 얻으리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딸기님께서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들려주세요. 아들이 대학교에서 실기, 필기, 시험을 봅니다. 좋은 점수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주 안에서 평화님도 늘 매일 하루 빠짐없이 레인보우 틀어놓고 사무실에서 일하며 그동안 감사를 전하지 못했었는데 항상 따뜻한 음악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심에 감사 감사하는 마음 전해봅니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앞서 해외 CCM 두 곡, 타우렌 웰스의 Joy in the Morning과 크리스탐린의 Everlasting God, 새 힘 얻으리 전해드렸어요. 2102 희망은광님께서 오랜만에 걷기 하러 바닷가에 나와서 축복송 김하나님과 인사 나눠요. 이제 2주 지나면 프로그램 개편으로 밤으로 가신다고요? 아쉽네요. 가끔은 찾아가면 반겨주실 거죠? 오늘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곡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CCN 캠프로 이제 놀러와 주세요. 월요일부터 제가 밤 10시에 여러분과 함께 CCN 캠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최정원 아나운서와 함께 당신을 향한 노래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537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다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머니도 치료 잘 받게, 오늘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부모님을 향한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주나목의 찬양이 있죠. 부모님께라는 곡 오늘 함께 나눌게요.

오늘의 교회 찬양사역팀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에 이어서 부모님께 주나목의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9022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가계부 쓰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증 정리하다가 도전 외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 귀하고, 그래서 오늘 가정을 축복하는 찬양도 준비했어요. 믿음의 가정 김명식 찬양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조정훈과 이에스더 황수아가 함께하는 찬양하는 가정 이어가겠습니다.

조정훈 E.S. 더 황소와 플루트 연주 찬양하는 가정, 앞서 김명식, 송미애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어요. 웃음꽃님께서 찬양 들으며 일하니 힘이 납니다. 창수님께서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정자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금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5호로 시작하는 두 곡의 찬양 들어보셨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줄라이 프로젝트 유리상자 이세준 씨의 음성이었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너무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멋진 연기자이신 조승우 씨의 음성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전해드렸습니다. 서귀포 시기님께서 축복송 매일 게시판 창에 인사만 하고 훔쳐듣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6년 전부터 원인 불명으로 시력에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과 집을 반복하는 생활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만났던 축복송이었습니다. 틈틈이 보내주시던 그 무더운 날에 쿠폰 정말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도 은영님, 작가님 어느 곳에 가든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송 때문에 타 종교에서 교회란 곳을 다니게 되었고 아직은 초보 크리스천입니다.

시간이지만 열심히 공부도 해야겠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또 CCN 캠프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요. 또 당신을 향한 노래를 통해서 좋은 찬양 들으며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에이맨의 난 자랑스런 크리스찬 찬양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홍래님께서는 짝꿍 최인자 권사와 은영님 목소리 들으면서 산책하는데 늘 감사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에 또 은혜 넘치는 방송으로 만나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또 신청하신 곡 나의 갈 길 다가도록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키리님께서는 지미선의 예수님처럼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전해드리고요. 경숙님께서는 순종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송정미 순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남동생 분의 용인 시골교회 목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키리님께서 신청하셨던 지미선의 예수님처럼 또 이어서 CBS 다큐 순종의 주제가 순종 송정미 씨의 음성 전해드렸고요. 앞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오늘 크록스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에이맨의 난 자랑스런 크리스찬도 함께 보셨어요. 푸른 동사님께서 민호규 목사님 하늘소망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오늘은 민호기 찬양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찬양으로 함께 보시죠. 하늘소망 준비하고 있고요. 남설아 금강초록님께서는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오늘 하루의 수고 남겨주셨는데 아, 두 곡 다 너무 멋진 곡인데 오늘은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미리네 밴드 소망의 바다가 함께한 하늘 소망 국악풍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전해드렸습니다. 순이님께서 찬양과 산바람 찬양에 푹 빠져 있어요. 주여 항상 감사합니다. 또 허유미님도 세찬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회중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주에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중 찬양 홍이삭 씨의 음성으로 들어보실 수 있는 찬양이죠. 전해드립니다.

카우치워십의 홍이삭 씨가 보컬로 함께 하셨죠. 아,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회중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해외 CCM으로 로렌데이그를 많이 꼽아주시는데 You Say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축복송 또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자신의 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과 규칙을 세우는 것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더 쉽게 단념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레오드 빈터의 호프만의 허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이며 위대한 찬송시 작가인 라이트는 스코틀랜드 켈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말년에는 천식과 폐결핵으로 고생했지만 언제나 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남긴 유언도 평화, 기쁨 이 두 마디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라이트 목사가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작사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복을 받게 된다는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만나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적선지가 필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시잖아요. 선한 목자. 그분을 닮으면 네,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자, 선한 일, 착한 일 하기 딱 좋은 주말입니다. 달려오셔서 예, 출첵하는 것도 저한테는 선한 일이에요. 제가 힘이 되니까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는 거, 그 좋은 일이죠. 네, 자, 서로서로에게 댓글 보면서 게시판 보면서 또 위로해드리고 힘드리고 하는 것도 예,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사자라면 진짜 좋은 선한 일입니다. 아시죠? 자, 안녕하세요. 다섯 글자 여기도 인사해 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 게시판입니다. 주인현님이 계단 오르내리다 간절한 목소리에 잠시 멈추고 또 인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끔 높은 산 낮은 산 등산하는데 설악산 공룡 능선 같은 곳이나 한라산은 시간이 길어서 CBS 없이는 산행 불가. 아 그렇죠. 이렇게 혼자 그 먼 산을 올라가려면 뭔가 들으면서 가야 최고죠 최고. 커피도 당첨돼서 몇 번 얻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라야님 와 등산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주말엔 등산 좋죠 좋아요. 완전 좋습니다. 0308번님도 점심 맛있게 드시세요 하시면 들어오셨습니다. 자, 팀록워십이에요.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We love 아름다운 나라 한 곡 더 이어갈게요. 괜찮다 이 말 참 좋죠. 한 번 더 이어가네요. 다 괜찮다. 김영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다라는 말이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이 말을 제일 참 멋지게 쓰시겠죠.

가장 적확한 타이밍에 그냥 탁 이녀가 괜찮아 저도 이 말씀 수태 많이 듣고 이 길을 평생 걸어가는 중입니다. 예,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죄성, 눈물 흘리며 가면 언제든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그러지 마. 괜찮아, 괜찮아. 네 마음을 내가 알아. 그건 실수가 아니야. 실패도 아니고. 하,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참. 반주자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아 맞다. 맞아. 그거 봐야겠다. 지난번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다시 찾아서 보겠습니다. MBC PD 수첩의 사이비 헌터. 예. 탁 명환 소장님 그 자제분들. 아, 정말 네, 훌륭하시죠. 다 훌륭해요. 그 자제분들도 참 훌륭합니다. 네.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 20일 지났는데, 그죠? 예, 꼭 찾아. 여러분도 한번 PD수첩 사이비 헌터 꼭 보십시오.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어떤 건지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이윤화의 이 땅은 목소리 상점이죠. 하루의 은혜,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곡 더 갑니다. 홀리원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놓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들어와 들어와. 내일 여러분 교회 가서도요 꼭 조이 포유 잊지 말고 꼭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네. 1949번님은 바쁘지만 잠깐 출첵하고 일해야겠어요.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아이고 토요일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1949번님 축복합니다. 한지숙님도 고3 예, 엄마로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3 엄마들 몇 분 계시죠? 예. 이사벨님 매일 알바를 해서 자주는 못 들어가요. 휴무 때만 들어가는데 아 죄송해요. 매일 출첵 못해서. 아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쉬는 날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햇살님, 윈디님, 진격의 거인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 주세요라고 진격의 거인님 사랑합니다. 네. 자 이경미 초가삼간도 아란 아 내 마음속에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네, 주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이죠. 네, 24시간 찬양 방송 CBS 주의 후유입니다. 남미 워십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듣고 2부에서 만납니다.

0: 작가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시인의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부, 주말 2부 네, 시작됐습니다. 한이의 행복, 네, 선한 자의 예, 행복의 관점이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 정말 정말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예. 달려와 주세요. 네,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 게시판 열어놨으니까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희수님 힘내세요. 이윤호님 운동 다녀와서 이제 점심 드시고 있군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홍이삭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홍이석이죠. 홍의석. 저기 홍의석하고 홍이삭하고 헷갈려요. 그 다음에 김관호 골든 슈즈 런 런 런 부제가래요. 그 다음에 이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너는 꽃이야. 아, 제가 꽃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해도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꽃입니다. 예, 꽃이니까 꽃답게 삽시다. 예쁘게. 빈센트님, 아, 사평로 자세히 오래 들었다고 하셔서 이 말이 너무 감사하네요. 자세히 오래 들었다고. 꽃, 그러네요. 이제 꽃, 너도 뭐, 더 자세히 들여다봐 예쁘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그죠? 봄날 꽃핀 피러님도 꽃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뻐요. 특히 정말 작은 하얀 꽃인 냉이꽃. 냉이꽃보다 조금 더 커서 초롱초롱 이쁜 하얀 말랭이꽃. 꽃말이도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 이쁘다고 하셨는데. 그러네요. 우리는 뭐 작든 크든 뭐 상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쁜 꽃.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아, 좋다. 나도 꽃이에요. 여러분도 꽃이고요.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보, 당신은 꽃이. 아, 이런 말 듣기에도.

여자들은 또 좋아합니다. 자,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양아인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가 밴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심플리 4.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거 같대? 나뭇잎 사이로 파란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좁다란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 여러분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파란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아, 참 좋은 노래죠. 네, 조동진 씨의 노래 중에 나뭇잎 사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우울한 것 같은데 이런 세상 살이에 대한 얘기죠. 네. 아무리 애써도 쉽지 않은 시간들. 계절은 때마다 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꿈은 때마다 오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는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보며 사람들은 여유어 가고 절망해 갑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세상의 때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노래했던 기억들 알죠? 우리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노래를 부르며 다른 타이밍에 얼굴을 밝게 웃으며 걸어갈 때 세상의 야윈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이곡 어때로 준비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조동진 가객의 바람이 민다. 아, 최지인과 최인혁이 불렀죠. 너희는 거룩하여라 거룩한 곳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또 까문제님, 네, 이제 출산이 다가오는데 정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도 말씀 가운데 더 잘 자라길 바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온다고. 예, 잘 나올 겁니다. 염려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네. 그리고 스콜피오님, 산모와 아기가 병원에서 잘 회복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아이고, 의료보험이 예, 잘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잘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본부로보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가 오늘 끝곡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주일, 예, 행복한 주일 내일 가서 꼭 조이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림이란 뭘까? 그림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동사이기도 한 말이다. 나는 이런 구조의 말들이 좋다. 꿈을 꿈, 삶을 삶, 그림을 그림. 이런 말들에는 결과와 과정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뜻이 읽힌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이라고 하면 대개 종이에 남는 결과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행동, 더 자세히 말해 그리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변화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기어 변환을 하듯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람은 다른 시간 속을 걷게 된다. 글그림 작가 김한민의 그림 여행을 권함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궁금한

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0: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길에 뭔가 채었습니다. 돌이 가득 든 자루였어요. 그는 바닷가에 주저앉아 하나씩 돌을 꺼내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보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지막 돌을 던지려다 어스름 달빛에 비춰보니 그 돌이 바로 반짝이는 보석이었어요. 보석인 줄도 모르고 하나씩 하나씩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저 무겁고 평범한 돌처럼 느껴져서 별 의미 없이 흘려보낸 날들이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숨겨두셨다는 걸 잊고 지내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내 손을 강하게 하시며 잉글리시 콘서트와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윤화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내 손을 강하게 하시며 잉글리쉬 콘서트와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윤학원 코랄의 연주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흑인 영가 앨범에서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무용단 엘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애터가 2022년에 발표하는 반인 The Music of Revelations. 1960년 안무가 엘빈 에일리가 만든 작품 리빌레이션의 수록곡들을 담은 앨범인데요. 흑인 영가를 바탕으로 미국 흑인들의 고난과 믿음, 희망을 춤으로 표현한 현대 무용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중 두 곡입니다. Didn't My Lord Deliver Daniel? 주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던가? 그리고 Wade in the Water, 물 속을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 곡입니다. 두 곡을 들으시고요. 이어서 제임스 로웰 작사, 토머스 제이 윌리엄스 작곡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의 노르웨이 버전 오포 유피 예수 샬라이키, 너무도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노르웨이 스크루캅 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글렉 에릭슨의 바이올린과 마지 블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엘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애터의 두 곡, Did My Lord Deliver Daniel과 Wade in the Water 이어서 들려드렸고요.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게나의 노르웨이 버전, O for you p yes, shall I key. 너무도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노르웨이 스크루크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방금 들으신 연주곡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글렉 에릭센의 바이올린, 마지 블레이크의 피아노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144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못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시편 14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김선민 편곡 반석위에 JNA 뮤직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였고요.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셀라의 목소리에 이어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이유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김진아 님이 보내주신 피아 워십의 나를 덮는 은혜 준비했고요. 사형제맘 님이 보내주신 연평한 곡 조찬미의 요게 벨세 노래 들려드려요.

앞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반짝이는 보석 이야기를 나눴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는 말씀처럼 하늘나라는 어쩌면 저 멀리 아득한 곳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매일 땀 흘리는 일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가정, 바로 그 소박하고 익숙한 밭 속에 주님이 조용히 묻어두신 보물이 있는 거겠죠. 무겁고 지루한 돌멩이인 줄만 알았던 오늘 하루가 사실은 가장 눈부신 하늘나라의 한 조각이었다는 걸 돌이켜봅니다. 내일 주일도 주님이 일상이라는 밭에 숨겨두신 그 보물들을 하나씩 찾아내며 기쁨과 감사가 묻어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주말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0: 하룻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 찬송으로 시작한 올포원 스튜디오 안이 정말 감사로 가득 찬 것 같은데요. 오늘은 100회도 아니고 200회도 아니고 무려 300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특별한 감사를 담아서 오늘 찬양 콘서트를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올포원의 가수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네, 올포원에서 맹활약해 주고 계시는 네 분의 가수분들 오셨고요. 그리고 재능 넘치는 두 분의 개그맨 카수분들 오셨고요. 그리고 올포원의 명가수 목사님 세 분을 모셨는데 왜 이분들을 대표로 모셨는지는 잠시 후에 차차 이유를 알아가도록 하겠고요. 300회를 맞이한

0: 저예요?
1: 네.
0: 네. 같은 본문 가지고 세 분이 설계하잖아요. 네. 늘 배틀하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강의보다도 논문 쓰는 것보다도 본문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주로 설교하시는 게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이지만 저는 안 설교거든요. 네. 저는 그냥 연구하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설교 배틀을 하려니까 늘 긴장이 되고 그리고 테크닉은 떨어질 테고 그럼 컨텐츠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보는 본문이지만 다시 연구하고 다시 연구하다 보니까 일단 저한테 좋아요. 아, 이 본문이 이런 의미가 있네. 저도 새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세 분 설교자들과 함께 끼어서 신학자가 들어가서 설교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좀 배틀 해본다는 거.
2: 배틀.
0: 그 굉장히 막 이렇게 긴장되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오늘은 졌다. 다음에 점치 또 깊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 개인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교회 가면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제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은 반갑고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반갑게 맞이해요. 난 처음 뵀는데
1: 네.
0: 그분은 자주 뵈요.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TV에서 보는 분을 제가 직접 보네요. 연예인 보듯이. 그런 분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학교 홍보가 돼서 좋아요. 네. 학생들이 우리 할머니가 교수님 팬이에요. 뭐 이러면서 나오면은 야 니네 학교 교수님 나왔다. 이러고 또 전화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 학교 홍보하는 것도 좋구나. 전 여러 가지로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내 성장에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어 참 좋았습니다.
3: 저는 세 가지가 좋아요.
1: 네.
3: 제일 좋은 거는 올포원을 보고 등록한 성도가 생겼다. 올포원을 보고 빛과 소금 교회를 찾아온 성도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올포원에 나온다 또는 니네 목사님 올포원에 나오는 거 봤다. 니네 목사님이 제일 잘하더라. 우리 성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부제일을 이제 떠나왔는데 우리 서부제일 교회 성도들도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어제 나오는 거 봤어요. 네. 직접 얼굴은 못 봤는데 네. TV 통해서 보니까 반가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참 감사하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신 올포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네, 저희 올포원의 패널분들은 정말 매주 보니까 식구 같은 느낌인데 올포원의 첫 회부터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패널분이 여기 계세요.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2: 원로신.
4: 저는 사역지 갈 때마다 올포원에서 맨날 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를 보는 거 그것보다도 바로 지난주에도요 집회 마치고 오셔서 손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올포원을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제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귀한 사건들을 매주 제가 목도하고 있는 제가 제일 원로를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1: 네.
5: 아, 저는 처음 우리 이 프로그램을 기도하면서 우리 CBS에서는 맹 목사님으로 통하시잖아요.
1: 네.
5: 피디님께서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아, 이 방송 하나님 방송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방송. 다 하나님 방송인데
1: 네.
5: 아,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구나라는 걸 하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4: 네. 누구보다도요. 근데요. 부모님께서 열혈 시청자 라고 하세요. 마주씨하고 창우씨 어머님 네. 오늘 300회 출연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6: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포원 완전 애청자시거든요.
1: 네.
6: 제가 올포원을 시작하면서 좀 신앙심이 깊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좋아하시고 직접 마주하는 저보다 이 올포원 속에 저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방송에 나오는 저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0: 연예인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1: 되게 신앙심이 네. 깊어 보이고 좋대요. 아, 네.
2: 저희 어머니의 소원은 이 여기 같이 원래 게스트분들 아니 패널분들 같이 참여하셨었잖아요.
3: 맞아요. 그
1: 방청객분들.
2: 방청객분들. 네. 저희 어머니 소원은 빨리 끝나서 여기에 하실 때 같이 오셔서
0: 아, 진짜
2: 앞에서 듣는 거라고 그러시고 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으니 집에서 편하게 보셔라
1: 같이 모시고 오셔도 좋을 없어요. 것 같은데
2: 뭘 주냐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래서
2: 어머니 11조 떼셔야 됩니다.
1: 네. 홍원수님께서 방송 욕심이 좀 있으신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 소감을 빼놓을 수 없다고
2: 누군데,
1: 생각합니다.
2: 누군데요?
1: 꼭 들어야 합니다.
2: 누군데요?
1: 우리 안방마님. 아~
4: 제게도 질문을 또 주시는군요. 신년백회 특집이네요. 저는 그 첫 번째 녹화했을 때 그 스튜디오의 긴장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긴장하셨고 지켜보고 있는 스태프들이 모두 다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 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었는데 한 회 안에 거듭하면 할수록 아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그 손길이 느껴져서 굉장히 이렇게 전율이 일 때가 많았고요. 매회 녹화하는 그 시간들이 일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맞아요. 회복이 많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300회까지 오는 동안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젯밤부터 굉장히 울컥했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윤성 오은 집사님. 네. 두 분은 그 소감을 좀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때요?
0: 오은 씨 먼저 네, 노래.
5: 저는 네. 이게 떠올라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1: 네. 무반 씨는 네. 너무 달콤하다. 네.
0: 저는 제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저도 이 올포원 통해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난 이

0: 네. 어. 그리고 설교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이 진짜 하나 되게 해주신 건 정말 이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화면 뒤에 계신 시청자분들, 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올포원 너튜브를 통해서 시청 소감과도 댓글들을 참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나눠보면 좋겠네요.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 시청자들이 말하는 올포원 은혜의 순간 댓글
1: 타임!
3: 이걸 읽어볼 줄이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100회 특집! 축하 메시지를 쓴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00회, 300회라니요. 답답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포원 덕분에 많은 힘이 되었어요. 예배와 성경 공부를 동시에 하는 듯한 유익을 얻었답니다. 파이팅!
2: 답답하고 지쳐가는 코로나 블루에 빠질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양한 성경적 역사적 관점을 새롭게 배우면서 이 시간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 온라인으로 드리는 구역 예배 주제에 맞게 올포원을 찾아보면 어찌 그리 세심한 설명을 해주시는지 올포원 없었으면 구역 장로로 제대로 못했다 싶어요. 목사님 모두들 존경합니다. 물 담임 목사님이 최고이시지만요. 누구실까요?
2: 올포원을 통해 신앙생활에 궁금했던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창우 씨 덕분에 올포원 정주행 중입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쓰신 건가요?
3: 네. 제 동생이 쓴 겁니다. 자, 또 이제 편안하게 밥 먹으며 보다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말았네요. 새 목사님들 말씀 모두 귀하고 감동입니다. 오늘 다이어리 적고 욥기를 읽는 내내 같이 묵상하렵니다.
2: 올포원만 잘 시청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3: 네. 되게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0: 너무나 귀한 한 분 한 분의 댓글이었는데요. 올포원 300회 특집을 이렇게 찬양 콘서트로 준비한 이유도 바로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 300회 특집 기념하면서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정호 목사님부터 좀 남다른 인연을 가진 찬양이 있으시다면 어떤 찬양일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4: 네. 제가 70학번이거든요. 꽤 늙었죠. 1970년대에 한국 상황이 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침울했던 시절이에요. 희망이 별로 없었죠. 또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난했고요. 아, 그때의 저희 희망은 그저 시골교회에 피아노 없어서 풍금이라고 그러죠. 발로 막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 키보드 운지법이나 겨우 배워놓고 그냥 가서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그냥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찬성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찬성가를 펴놓고 1장부터 그냥 차례대로 연습하면서 부르는 거죠. 처음에는 못 부르다가 한 30장쯤 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풀리고 찬양이 조금씩 나오고 한 40장쯤 가면 소리를 깨끗 찌르고 돼지목 타는 소리로 불러오고 그러죠. 그 시절에 저희 CC 회원이었으니까 그때의 CCC 그 훈련 교재 민족복음호 훈련 교재 뒤에 찬송가가 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이 찬송가는 우리 합동 찬송가에는 없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반주하면서 불러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꿈을 꿀 수 있다는 비전, 그 꿈을 가지게 돼서 제게는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국어선생 출신이잖아요. 비교급에 있어서 앞에 예수님 그리고 뒤에 것,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2: 맞아요.
4: 물론 그 것 뒤에 보면 뭐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돈과 명예가 하다 하더라도 사람과 생명과 이거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그러면 잘못하면 예수님도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 빨리 고쳐야 되고 오늘부터 CBS 이거 찬양을 네. 통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앞으로 찬송 부를 때, 이 94장 부를 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하고 불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0: 예? 말씀을 듣는데 청년 시절에 서정호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셨을까 그 그랬습니다.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4: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0: 네, 전도사님 같이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5: 너무 감사하죠.
0: 네. 자, 올포원 최초로 목사님의 찬양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허정 목사님이 이렇게 긴장하시는 모습 참 오랜만에 뵙는데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듣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진작 올 포원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왜 찬양을 부탁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1: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다음번엔 찬양을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고 말씀을 여기 패널들이 농담입니다. 왜냐면 너무 은혜로워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설교하실 때보다 더 이거 은혜가 있고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원래도 말씀이도 은혜
2: 차라리 설교가 나가는 게 낫겠다.
1: 근데 목사님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도 정말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의 간증과 또 이 찬양에 대한 의미를 들으니까 더 와닿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3: 네, 저도 사실 찬양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 사역자를 하고 있는데 찬양에는 확실히 남다른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셨는지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들.
2: 그 음악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겠죠. 물론 사탄이 그걸 빼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켜 가도록 음악도 변질된 음악들이 있지만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악은 정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과 파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찬양하다가 보면 진짜 힘이 생기니까 진짜 그래서 찬송,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네요.
0: 이런 찬양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분의 찬양을 꼭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 리허설을 사역자분들이 하시면은

0: 꼭 옆에서 나와서 산중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목소리만으로도 벌써 은혜가 되시는 김한원 목사님. 그 목소리부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상악톤으로 하시거든요.
1: 네. 할렐루야. 네.
0: 근데 찬양에서 조직 신학적인 은혜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참 대체 어떤 찬양에서 그런 신학적인 은혜를 받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2: 올포원에서도 이제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그 양다리 신자였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진심이었고 세상도 진심이었던. 그래서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아이들은 태어나 있었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일했고 야간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조직신학 개론을 공부하는데 신론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때 와 제가 얼마나 그 놀랐는지 몰라요. 그 무소부재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안으로 들어오면 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체험했던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죄 많은 유한한 인간이 뭐 견디지를 못하겠던 그런 그 감정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가 그런 가사잖아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양피지로 삼아가지고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 안 된다.
0: 정말 거대한 스케일이죠.
2: 어마무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쌓아도 다 쌓을 수가 없다. 그거는 쌓아지지가 않는다. 근데 그게 진짜 문자적으로 제가 다가온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이제는 뭐 눈물 콧물이 다 눈물이 나면 콧물이 따라 나오는지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같이 나오더라고 이게 두 개가. 하나만 나오지가 않아. 이 두 개가 막 나오는데 뭐 그게 뭐 음정이 제대로 됐겠어요? 막 그 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지금도 약간 이제 그때 울컥하죠. 야 그래서 저는 이 304장은 저에게는 진짜 잊힐 수 없는 그런 그 감동의 찬양이에요. 네.
0: 눈물까지만 이제 오늘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눈물 성악 사명 하면은 진짜 이분이 딱 떠오르잖아요. 동방은지 집사님. 네. 그래서 언젠가 이 두 분이 하모니를 좀 맞춰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 잘 어울리겠다.
4: 그죠. 예. 아, 근데 뭐, 아, 좀 튕겨봐야지 이럴 때. 예. 목사님도 저도 목소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 쉽지는 않지만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전해주시는데 장엄한 스케일을 예, 머릿속에 막 스케일이 그려지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목소리의 은혜를 또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하심 예 감사하게 되는 그런 예 고백이셨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예, 목사님께 함께 찬양을 해보면 네. 저도 와. 그 장엄한 스케일 안에 저도 네. 흠뻑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이 불러주실래요? 네.
2: 영광이죠. 네.
0: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포원의 안드레아 보첼리, 사라 브라이트만 두 분의 그 하모니를 들어볼 수 있는 찬양 함께 만나보시죠. 네.

0: 정말 그 한 편의 찬양 오페라를 본 것 같은 느낌인데 데뷔 무대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대 매너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두 분이 잘 어울렸던 그런 무대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정말 많은 찬양을 듣고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또 우리의 일상과 기도 제목들을 반영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요즘 나와 또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닮은 찬양이다.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찬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찬양들이 분명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곡들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요? 그 곡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뭐 최근 요즘 많은 찬양들이 나오지만 저는 예전에 알던 찬양들 요즘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은혜 아니면이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2: 아멘. 좋다.
1: 너무 좋은. 저에게는 위로를 항상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막해. 예,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많이 느껴요. 요즘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게 모든 거더라고요. 그냥 어떤 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느끼니까 이 찬양이 그냥 저에게는 그냥 예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0: 대기실에서도 진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혼자서. 그죠?
2: 네. 저는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

0: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으시는.
2: 이 곡을 울포원에서도 불렀거든요. 근데 그 울포원 녹화하기 전에 그 단체 대화방에 이훈성 전도사님이 우리 다음번에 이 노래 꼭 불러요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딱 들었는데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100번 듣고 1000번 들었어요. 은혜라는 곡인데 진짜 그 가사대로

0: 정말 힘들었던 그런 일상이 은혜가 되는 것을 찬양을 통해 느꼈어요.
1: 네. 방송 왜 이렇게 내렸지? 너무 좋다.
2: 그럼 제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3: 무장하게.
4: 아, 정말.
1: 어머님이 지금 네. 댓글 다실 거야.
2: 네, 민다홍님이 다시겠죠. 네. 아, 저는, 저도 원래 찬양, 중고등학교 때 CCM 많이 들었다가, 잘, 많이 또 이렇게 성인애가 많이 안 듣게 되다가, 이 올폰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많이 저에게 은혜가 됐던 노래, 찬양은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게 제가 제일 힘든, 이 울퍼 딱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들었을 텐데, 그 광야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 이제 다시 세상 속에 빠지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저기, 목사님들, 우리, 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창호 씨가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포원 시작하면서 너무 잘 돼갖고요. 지금은 이제 탑스타가 됐잖아요.
2: 그래서 이제 주신 건데 또 그땐 감사하다 하다가 또 다시 다시 세상에 지금 저는 지금 세상에 다시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과 그 양단이요. 신앙과 양
1: 둘 다
2: 진심으로
0: 그 자리에서 또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4: 아멘. 네.
1: 할렐루야. 네.
5: 네.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이창호 씨한테도 그렇고 이 찬양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 찬양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댓글에 가장 많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6: 저는 항상 뭔가 막힐 때 답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거지만 저 스스로에게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왜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코로나 이후로 그 질문을 정말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무언가 다시 다른 곳을 양다리를 점에서 나도 진심으로 잘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 밑바닥까지 다 끌어올라오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왜 노래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던 그런 찬양이에요.

0: 제가 붙들고 예,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네.
1: 시간만 되면 이렇게 다 전곡을 정말 모시고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데 저마다의 그 찬양에 담긴 은혜들을 나눠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올포원 시청자분들이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0: 들려드렸으면 하는 그 의미 있는 찬송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김목사님.
1: 네. 38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2: 너무 좋죠.
1: 네,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그때 즈음이에요. 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성분인데. 사진을 보면 진짜 딱 선생님처럼 생겼어요.
3: 안경.
1: 10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왜 어느 학교마다 어느 시대마다 불량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제 애를 좀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슬레이트 있잖아요. 지붕 그 건축 재료. 이걸로 선생님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척추 쪽에 이제 큰 상처를 입고 석고 붕대를 하고 이분이 거의 6개월을 병원에 이제 누워있게 된 겁니다. 자, 크리스찬 교사고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막 6개월을 누워있어 봐요. 분노, 막 원망 이런 게 막 솟아오르다가 아, 용서해야 되는데 그리고 완전히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에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을 청소하는 이제 흑인 청소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노래가 나오나? 뭐 청소라고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노래를 하고 근데 노래소리가 또 찬양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래가 나오냐? 당신이 청소하면서 노래가 나오냐? 그때 이 흑인 청소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 이 어려운 현실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즐거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분이 큰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바로 이제 펜을 들어서 가사를 적어 내려갔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황은 안 바뀌지만 내가 바뀌죠.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잖아요. 날아오르게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시청자들이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4: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800년대 중반에 시카고에 살던 분이었는데요. 그 양반은 법률회사의 사장님으로 있었으니까 돈도 조금 버신 분이죠. 게다가 두 개 대학에 이제 법학 강의를 나가던 교수님이셨고요. 또 노스웨스트 장로 신학대학의 운영위원이자 이사였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 없는데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D.L. 무디 목사님과 아주 절친한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자 외아들인 아들이 오늘날 갑자기 급성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그만 소천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시카고 북부에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할 때에 시카고에 엄청나게 큰 대화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시카고 북부에 부동산을 전 재산을 털어서 샀는데 다 타버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재산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섬겼고 또한 무디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서 회개 집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결과는 이 모양이 돼버렸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제 딸넷과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뉴욕항에서 배를 딱 타는 순간

0: 자기가 사업차 그 배를 타지 못하고 아내하고 딸 넷만 보내게 되죠. 프랑스 배였는데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영국의 철갑선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장돼 버립니다. 겨우 아내만 살아남습니다. 웨일스 지방에 도착한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죠. 전보를 보내서 saved alone 그렇게 전보를 보내요. 나 혼자 살았어요 하고 전보를 받고는 이 사람은 기가 막힌 노릇이죠. 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데에도 그래도 외롭게 윈스에서 혼자 방황할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 배 아무거나 차마 타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는 도중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선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당신 딸들 수장된 바로 그 자리 우리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선실로 자기 방에 들어갔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한참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상할 만큼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종이 조각에다가 밑줄 적어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평안에 우리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평안의 내용은 평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고백하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 영감 받은 것 가지고 시를 한 편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 CCM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교회에 음악 전도사님에게 이 고백을 하고 그 시를 넘겨줘요. 즉석에서 바로 작곡을 해서 불린 노래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쩌면 나는 이 찬양 가사 우리는 성경만 묵상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묵상 훈련 중에는 찬송가 가사 묵상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영적 훈련의 과정에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게 언더스탠딩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안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니까 아마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요. 413장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신에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불러봤으면 좋겠네.
1: 찬송 한 곡 한 곡에 담겨있는 그 사연과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마음들 나누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마지막 찬양을 골라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시간 관계상 한 곡만 딱 부를 수 있어요. 뭘 부를까요? 뭘 부르면서 우리 마칠까요?
2: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네.
3: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험한 십자가.
4: 저는 내 평생에 가는 길.
1: 이렇게 하면 뭐 다.
5: 네.
1: 오늘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맨 처음에 얘기하세요. 우호씨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면서.
6: 승부하는 자의 것이다.
4: 축하해. 네.
1: 자, 울포원 300회를 맞아서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0: 지금 어떤 찬양을 부르는 인생의 절기를 지나고 계실까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300회 특집 2부가 또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이 되거든요. 오늘 조용히 반주를 해주셨던 그 500 김은주 자매님도 찬양을 들을 예정입니다. 기다리시면서 또 시청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끝인사 힘차게 외치고 다음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죠.
1: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2: 하나 되는 시간
3: 올고 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문제다. 황혼이 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그대여, 늦게까지 미루고 있는 우리의 꾸물거림을 용서하기엔 인생이란 너무 짧고 슬픔이란 모두 너무 거창하노라. 마가렛 생스터의 태만의 죄 중 일부입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개인마다 휴대용 단말기를 갖고 차 안에서도 화상통화를 하고 집에서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 1990년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설마 그게 가능할까 싶었을 텐데요.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걸 휴대전화 하나로 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합니다. 인공지능이 집안일을 돕고 개인마다 AI 비서를 두는 것. 달과 화성을 해외여행처럼 가고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학적 난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세상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새삼 든든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1: 나를 사랑하는 주님,

첫 곡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제 생긴 밴드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할게요. 이어지는 곡 허유미 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셨고요. 0702번님의 신청곡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품 앨범에서 들려드리죠.

유효림이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셨고요. CBS 주일 for you 최종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셉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스트 디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한홍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인데요. 제키리님의 신청곡으로 듣죠.

유은성이 부른 온맘 다해 그리고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신혜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수평기님 지금 숲의마을의 모습은 어떤지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나요? 요즘 지금과 같은 날씨만 계속되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낮에는 조금 더운 듯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쐬면서 걷는 산책길이 참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평기님의 신청곡 위대하신 주 오늘은 남궁송옥이 부릅니다.

강찬이 부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자, 1부 끝곡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듣고요. 잠시 후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살아가면서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며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절대 질 수 없다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은 없을까? 한여름밤에 꾸는 짧은 꿈일지도 모르는 삶.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다. 욕심만 채우며 질투하고 경쟁만 하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 송정림의 명작에게 길을 묻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라는 단어로 시작해봤습니다. 김도현이 부른 여름, 러빔의 여름이 와도 두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달콤한 하루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왕 되신 주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죠. 이경미가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조준모가 불렀습니다. 오늘이님의 신청곡도 함께합니다.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용규 님의 더 내려놓음에서 본 구절인데요. 개편의 또 다른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당향로 힘내세요 하신 밑붐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히즈윌 내려놓음이었어요. 네, 당신을 향한 노래 이제 15일 월요일부터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전에 만나는 당신을 향한 노래가 더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풀꽃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치 천국잔치와 같은 모두가 함께 웃고 나누는 귀한 시간 보내신 풀꽃님 이웃 초청잔치 예배 그 잔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베품의 씨앗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소리엘이 불렀고요. 양아인의 목소리로 예배합니다까지 함께 했습니다. CBS Joy for You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듣고 계시고요.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냉장고에 두었던 고춧가루 양념통을 실수로 건드려 고춧가루를 쏟았습니다. 둘째 칸과 셋째 칸 이어서 서랍 칸 아래까지 이 뒤쪽으로 다 고춧가루가 눈처럼 쏟아졌어요. 2시간 정도 냉장고 전원 끄고 대청소를 했죠. 처음엔 짜증스러워서 투덜대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실수 덕분에 냉장고 청소했다 생각하니까 감사로 다가왔어요. 좋지 않은 일들도 결국 좋은 일로 이어짐을 경험했네요. 맞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속상해. 짜증나. 이러면 짜증나는 일로 남는 거고요. 아, 이거 덕분에 내가 냉장고 청소도 하고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정리를 했다 하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인데도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며 기도하며 감사 위에 감사 함께 들을까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부릅니다.

감사 위에 감사, 이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송은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오늘 끝곡 예라머십 앨범에서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들려드리고요.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토요일 저녁으로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6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추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이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기아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움큼의 쌀을 주는 것이 더 쉽지요. 당신의 집에 사랑을 가져가세요.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픈 이를 보시며 주님은 건강한 내일을 꿈꾸셨습니다. 줄인 일을 보시며 풍성하게 나누는 식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일어나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588장 찬송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 방아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정규환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 손길이 닿은 이곳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김인혜의 음성으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예인 교수 앙상블의 찬양 나의 믿음 약할 때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송수영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주 예수 크신 사랑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었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신재호의 찬양 이 기쁜 소식을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예숙님 리모델링 하려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등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이사공사도 해야 해서 정리해 버릴 것도 많고 현명한 판단과 지혜롭게 성실한 업체 만나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청하신 찬양은 2부에 보내드릴게요. 라신님께서 2026 중남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첫 경기 뛰는데 다치는 자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하소서. 어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덕분에 2-1로 역전승 좋은 결과를 받아들었네요. 기분 좋은 스타트 끊었습니다. 푸른 동사님께서는 아 태어난 지 100일 됐군요. 다온이가 태명 소망이. 어제 잠깐 들러서 얼굴 보고 딸이 필요하다는 믹서기 주고 오는 길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심을 앞으로의 모든 날 또한 그분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6위 김순봉님 새벽 예배 가면서 출첵합니다. 들어오셨고요. 보라미님은 오늘이네요. 교구가 친교의 날 행사를 갖게 된다고요. 좋은 날씨와 교구 가족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게 해주시기를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게 하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요. 유동근님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씻고 보니 뒷머리에 까치집이 생겼다고 옆에서 아내가 피식 웃네요. 새벽 머리 까치집은 애교죠. 미랄 신청해 주셔서 천관웅의 미랄 준비했고요. 토피널라떼님께서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세임었습니다. 보내주시면서 예라 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죠.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김명희님께서 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곡 다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최유정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나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 하나님 크시도다. 찬송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같은 곡이어서요. 배주은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님께서는 복도에 나가 하늘을 보니 눈썹 달이 너무 예쁘게 떠있네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는 어쩌면 이토록 신비하고 오묘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신청합니다. 아롱별님께서도 창문을 열으니 새소리가 잔잔히 들려요. 앞산의 연초록 나무들도 6월의 푸르름을 마음껏 뽐내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아름다워라 신청합니다. 그래서 임성규의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합니다.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은 주님이 받으시는 화살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드리는 기도의 위력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했지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는 둘 사이의 판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세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딸을 의탁하는 가나안 여자도 이 기도를 드렸고 마태복음 17장에 아들을 위하는 간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10명도 이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매우 짧은 기도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유는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아뢰을 때 품는 마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허물에 부끄러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마음일 수도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관과 좌절 한복판에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도 찬송 신청합니다. 이쁜이님께서 청하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옹기장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갈보리 산 위에 박성원의 찬양이었고요.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곡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산들님, 신앙의 가치를 우선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클레어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나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역시 처음 오신 초코초코님,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출첵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맘님께서도 처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후에 장 내시경 한다고. 좋은 결과로 항암 치료 안 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음 모아주셨죠. 두려움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리니 차분한 마음이 드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들풀님께서는 오늘이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희가 마음과 손을 나누고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역시 처음 글을 올려주셨어요. 찬희 아빠님, 아들이 벌써 중학교 1학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우리 아들의 매일의 발걸음에 승리가 함께하기를 하시면서 강명식의 승리를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은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죠. 나한테서는 멈춰있는 것만 같은데. 강명식의 승리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께서 신청하신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리의 찬양 함께 할게요.

미래는 오늘 시작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현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과 미래는 모두 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삶을 걸고 자기 일과 대결해 온 사람들이 고심에 건넨 한마디, 한 문장 안에는 일터에서 보낸 지난 한 시간의 덕계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김봉찬 외 우리 일의 미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낸 시간 속에 우리의 현재와 내일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16일에 수연 선교대회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수연 맞으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에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황혜련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해드린 곡 주님의 시간에 줄라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찬구님께서 양아인과 김만희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휴대전화 뒷번호 1233번께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축복하노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0: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즐거워야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나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좋은 일, 그리고 보람 있고 즐거운 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을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21장 15절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길을 통해 정의가 이 땅에 향기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좋은 일을 이어갈 수 있겠죠?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첫 곡은 라희의 곡, 김정석의 목소리, 그리고 러빔의 김구슬이 함께 부른 하나님의 시간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요.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메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식 알려드리면 박성옥의 CCN 캠프는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진행됩니다. CCN 캠프는 CBS 라디오 개편에 따라서 6월 15일 월요일부터 김은영의 CCN 캠프로 진행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 저에게 아쉬웠던 얘기들 오늘 내일 다 보내주셔야 돼요. 아, 물론 신청곡도 받습니다. 네, 광고 듣고 이어가죠.

샬롬, 오늘도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7494번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대와 양화진 신청하신 분 있죠?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 사연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부모님인 여러분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같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두드려주세요.

들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볼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수님 믿는 사람인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천관웅의 미랄 신청하신 분도 있네요. 성경 말씀을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알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깊이 있게 읽고 또 읽고 모르는 건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우리에겐 또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물어보고 또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무작정 깊이 읽는다고 여러 번 읽는다고 외운다고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을 공부하는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한웅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양화대교 북단.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고요. 박성호의 CCM 캠프 토요일 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편 소식 뒤늦게 들으신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었는데 아이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CBS 음악 FM 또 표준 FM 조율표율 개편을 통해서 프로그램 이동도 있고 진행자의 변경도 있습니다. 그중에 CCN 캠프 진행자는 김은영 아나운서가 하니까요.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에 32,500배 더 사랑해 주시고 문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 10시에 방송하는 거 힘들거든요. 아무리 아나운서라고 해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김도연의 노래 이어 듣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김수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그 앞에는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자, 1부 끝곡, 토요일 밤 1부 끝곡은요. 김영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2부에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평화와 행복으로 비워진 두 마음이 함께

0: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밤 2부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 기다리고요. 라디오로 레인보우 웹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청취가 CBS 라디오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토요일, 내일이 마지막 주일이죠. 너무 밝게 얘기해서 좀 그런가? 네, 아무튼 월요일부터 CBS 라디오 개편에 따라서 김은영의 CCN 캠프가 방송으로 이어지니까요. 새로운 주인공 김은영 아나운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저도 신청곡 하나 해도 되죠? 네, 오늘 2부의 주간 인기곡 자리에 DJ 인기곡을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제가 CCN 캠프 진행하면서 또 조이포유에서 제작하면서 또 저의 인생에서의 좋은 노래들, 저에게 큰 영향을 줬고 위로가 줬던 노래들 골라봤어요. 먼저는 강명식의 승리입니다. 이 곡은 정말 시작부터 여운이 있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의 승리와 다른, 정말 다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곡이어서 너무 좋아하는 곡이죠. 뜻밖의 손님의, 그리고 두 번째로 뜻밖의 손님의 주기도문 준비했고요. 그리고 박수진의 아 맞다. 저는 이 노래 정말 들을 때마다 아 맞다 라는 짧은 탄식과 기도 같은 응답이 나오는 곡이에요. 자, 세 곡의 노래, 오늘 주간 인기곡 대신 DJ 선곡 인기곡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자, 세 곡의 DJ 선곡 함께 들었습니다. 강명식의 승리, 뜻밖의 손님의 주 기도문, 박수진의 아, 맞다. 세곡 함께 들었어요. 아쉬운 것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세 분이 지금 이렇게 왕성한 활동, 뭐, 음반 발표 같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와 음악을 만드는 분들인데,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상황이 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노래들, 꽤 오래된 좋은 노래들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게좀 아쉽긴 하죠. 네. 여러분이 많이 계속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사연 잠깐 나누고 갑니다. 4859번님, 피곤함 내려놓고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청취가 저희 CBS 라디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싶으면 레인보우 앱 설치하시고요. 레인보우 앱 설치하신 다음에 더 힘을 주고 싶으시면, 선곡표에 하트를 콕콕 눌러주시면 좋겠죠? 전화번호가 너무 좋은데요. 0001번님께서 신청곡 있습니다. 감사. 가족 모두 교회 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 기도의 제목들 받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정말 끝이 없다고. 그러나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기도를 계속 할때 주님께서 듣고 위로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주님도 기도하실 거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 돼 보시죠. 5425번님, 대구에 사는 한안두 집사님입니다. 아, 본인 이름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박종호의 위로하여라 신청합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든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힘내십시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또 신청곡도 바로 보내드리죠. 먼저는 지선의 감사, 그리고 박종호의 위로하여라. 널 위한 이 노래, 신현미의

포레스트의 한발 한발까지 이어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인데 왜 퀴즈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퀴즈가 없습니다. 왜 퀴즈가 없어요? 하셨는데 제가 6월 14일까지 방송을 하고 6월 15일부터는 김은영의 축복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커피 기프트콘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아꼈다가 새로 진행하시는 김은영 아나운서가 커피 선물 많이 드리라고 제가 좀 아껴놐으니까 네, 월요일 방송에 오셔서 많이 많이 보내달라고 하세요. 대신 오늘은 찬양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건 괜찮겠죠? 네. 박용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류하나의 보혈 찬송 메들리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는 나무 자전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인식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주일 예배 준비하는 시간 잘 준비하셔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일 저녁에 함께 만나서 CCN 캠프 마지막 방송, 박승욱의 CCN 캠프 마지막 방송 함께 내일 해주세요. 오늘 끝곡은요, 윌 러브와 아넌 딜라이트가 함께하는 흘러 흘러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2, 3, 4.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산 쪽 마을의 아침은 어머니가 피우는 불빛으로부터 시작한다. 불을 피워 물을 끓이고 밥을 짓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깨어나 모여들어 온몸을 녹인다. 햇살이 길게 비추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고 담소를 나눈 뒤 일터로 간다. 사랑은 자신을 불사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 순수한 헌신만큼 맑은 빛이 있다.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9절과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축복송. 이제 오늘 주말에 함께하고 내일 주일에 함께하면 축복송 그동안의 동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 소중한 또 이틀간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보며 요즘 참 많이 사랑받는 워십팀들의 곡으로 두 곡 이어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축복송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며 아주 좋은 끝인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축복송을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 응원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레이나 차님께서 아침을 응원하는 기분 좋은 목소리도 힘이 되었지만 저녁에 쉼을 다독이는 다정한 목소리도 기대하며 응원할게요. 더 이번 한 주에 축복송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시며 조이 인 더 모닝 타월 앤 웰스의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감사드려요. 꿈꾸는 행복님도 새 힘 얻으리를 외국곡으로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저도 함께 새 힘 얻어서 그동안의 축복송 잘 마무리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매일 밤 10시에 CCM 캠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버레스팅 갓 새 힘 얻으리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딸기님께서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들려주세요. 아들이 대학교에서 실기, 필기, 시험을 봅니다. 좋은 점수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주 안에서 평화님도 늘 매일 하루 빠짐없이 레인보우 틀어놓고 사무실에서 일하며 그동안 감사를 전하지 못했었는데 항상 따뜻한 음악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심에 감사 감사하는 마음 전해봅니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앞서 해외 CCM 두 곡, 타우렌 웰스의 Joy in the Morning과 크리스탐린의 Everlasting God, 새 힘 얻으리 전해드렸어요. 2102 희망은광님께서 오랜만에 걷기 하러 바닷가에 나와서 축복송 김하나님과 인사 나눠요. 이제 2주 지나면 프로그램 개편으로 밤으로 가신다고요? 아쉽네요. 가끔은 찾아가면 반겨주실 거죠? 오늘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곡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CCN 캠프로 이제 놀러와 주세요. 월요일부터 제가 밤 10시에 여러분과 함께 CCN 캠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최정원 아나운서와 함께 당신을 향한 노래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537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다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머니도 치료 잘 받게, 오늘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부모님을 향한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주나목의 찬양이 있죠. 부모님께라는 곡 오늘 함께 나눌게요.

온누리교회 찬양사역팀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에 이어서 부모님께 주나목의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9022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가계부 쓰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증 정리하다가 도전 외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 귀하고, 그래서 오늘 가정을 축복하는 찬양도 준비했어요. 믿음의 가정 김명식 찬양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조정훈과 이에스더 황수아가 함께하는 찬양하는 가정 이어가겠습니다.

조정훈 이에스더 황소와 플루트 연주 찬양하는 가정, 앞서 김명식, 송미애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어요. 웃음꽃님께서 찬양 들으며 일하니 힘이 납니다. 창수님께서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정자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과 소마트리오 연주 함께하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SBS
1: 장희권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5호로 시작하는 두 곡의 찬양 들어보셨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줄라이 프로젝트 유리상자 이세준 씨의 음성이었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너무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멋진 연기자이신 조승우 씨의 음성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전해드렸습니다. 서귀포 시기님께서 축복송 매일 게시판 창에 인사만 하고 훔쳐 듣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6년 전부터 원인 불명으로 시력의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과 집을 반복하는 생활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만났던 축복송이었습니다. 틈틈이 보내주시던 그 무더운 날에 쿠폰 정말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도 은영님, 작가님 어느 곳에 가든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송 때문에 타 종교에서 교회란 곳을 다니게 되었고 아직은 초보 크리스찬이지만 열심히 공부도 해야겠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또 CCN 캠프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요. 또 당신을 향한 노래를 통해서 좋은 찬양 들으며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에이맨의 난 자랑스런 크리스찬 찬양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홍래님께서는 짝꿍

남동생 분의 용인 시골교회 목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키리님께서 신청하셨던 지미선의 예수님처럼 또 이어서 CBS 다큐 순종의 주제가 순종 송정미 씨의 음성 전해드렸고요. 앞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오늘 크록스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에이맨의 난 자랑스런 크리스찬도 함께 보셨어요. 푸른 동사님께서 민호규 목사님 하늘소망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오늘은 민호기 찬양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찬양으로 함께 보시죠. 하늘소망 준비하고 있고요. 남설아 금강초록님께서는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오늘 하루의 수고와 남겨주셨는데 아, 두 곡 다 너무 멋진 곡인데 오늘은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미리네 밴드 소망의 바다가 함께한 하늘 소망 국악풍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전해드렸습니다. 순이님께서 찬양과 산바람 찬양에 푹 빠져있어요. 주여 항상 감사합니다. 또 허유미님도 세찬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회중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주에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중 찬양 홍이삭 씨의 음성으로 들어보실 수 있는 찬양이죠. 전해드립니다.

카우치워십의 홍희삭 씨가 보컬로 함께 하셨죠.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회중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해외 CCM으로 로렌데이그를 많이 꼽아주시는데 You Say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축복송 또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행복과 지혜는 다르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영국의 작가 찰스 켈렙 콜토.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이며 위대한 찬송시 작가인 라이트는 스코틀랜드 켈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말년에는 천식과 폐결핵으로 고생했지만 언제나 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남긴 유언도 평화, 기쁨 이 두 마디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라이트 목사가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작사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복을 받게 된다는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만나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지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1: 오늘의 CCM CBS 조이포유와 한국 찬양사역자 연합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주님, 금이나 은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하신 주님, 주님의 손은 그토록 가벼웠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왜 이토록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처럼 성령과 동행하며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에바답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없이 그저 한 걸음 걸어갈 힘도 없이 주저앉은 이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75장 찬송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임정근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선하신 목자 참꽃의 찬양을 이어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즐겁게 안식할 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성령이여 강림하사 박순복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연성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워킹의 기대 보내드리고요. 라신님께서 청하신 곡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다 감사드리세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첫 곡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보내드립니다. 한명성의 찬양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6월 14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글로리아 합창단의 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그리고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교수 성가단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늘 자주 청해 주시는 찬양이에요. 손경민의 은혜. 선영님과 또 천국 나그네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었죠.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 아이빅 밴드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장한이의 인내 보내드릴게요.

히말라야 산골에서 만난 눈 맑은 소년이 내게 바다의 깊이에 관해 물었네. 바닷가 도시에서 태어나 여직 바닷가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는 허둥지둥 안절부절 못하며 아무 대답 못했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묻는 소년에게 거울에 비추어 네 눈동자 속을 들여다보렴. 그것이 바다의 깊이와 같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네.

정일근의 바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눈동자 속에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명.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홍순관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앞서 전해드린 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겟세만의 동산에 박수길과 국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도노마리아 김동연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한 주가 모두가 다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주일 마지막 곡은 마커스의 찬양 주 은혜임을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무음모드라는 게 있죠. 알림도 벨소리도 진동도 모두 멈추게 하는 버튼으로 그 어떤 간섭이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무음모드. 예, 간혹 우리에게도 그런 버튼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세상을 향해서 무음 버튼을 누르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 미처 듣지 못했던 내 안의 작은 소리들,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분주한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퀄리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3: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나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출근하면서 듣는 오늘 아침의 찬양 선곡이 유난히도 저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네요. 오늘 하루 해야 될 업무가 많지만 잘 해결되리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3404 뒷자리 쓰시는 분 화이팅입니다.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 6월 14일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주일에는 음악 FM과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 부천 내동교회, 여성교회, 서천지방으로 선교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 서연할배님 반갑습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청라 호수공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 들으며 걷고 있노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레인보우만 열어놓고 있을 뿐인데 너무나 감사한 방송에 들을 때마다 설렘 가득입니다. 다음 찬송은 또 어떤 찬송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9351님, 방금 흐른 곡들도 마음에 드셨어요? Praise to the Lord Almighty, 다 찬양하여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바니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썰렁한 기온에 눈을 뜨셨대요. 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공기가 좋게 느껴지죠? 송대천님, 자이온 홈, 레인보우 닉네임.

갖고 계시는데, 지난 화요일 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났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영상통화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위해 떠나는 걸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던데, 우리 아드님 고요히 천천히 걷는 그 길의 여정 위에서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게 될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또 멋진 추억들도 쌓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오래전에 봤던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용인즉 나치 독일의 지배 아래 프랑스 젊은이들이 거사를 계획하다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절규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 자폭하자고. 그때 다른 젊은이가 막아서며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니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온 것이요.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 하나 예외 없이 참담한 소식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꿈만 잃지 않는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니, 새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있다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언제나 모든 희망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며 탄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밀물이 들게 하시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를 꿈꾸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의 어려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나타난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초 성결교회 김성년 목사님의 지금은 희망을 노래할 때입니다.

항상 아침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루스카이님, 감사한주님, 중국 태양산 다녀왔는데요. 바쁜 일정으로 알람이 6시인데 다음 방송이 나와서 놀랐어요. 시차가 그렇더라고요. 미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예, 여행 다녀오셨어요? 주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블레셋 콰이언네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오늘 아침 집 근처 공원 미나님 음악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한 햇살과 자연의 풀냄새, 주님 주시는 세계는 참 신비롭고 너무 좋네요. 파크릭스님, 닉네임이 예쁜 선생님이세요. 딸이 공부하고 있는 호주 브리즈번에 와 있습니다. 드넓은 자연을 보며 창조하신 그분의 손길을 느낍니다. 딸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호주의 광활한 자연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버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늘 아침 6시에 귀 기울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올리브님 감사하고요. 문자 6677번으로 오신 분, 11년 넘게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데 그동안 건강과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요즘에 정상을 되찾아서 예전처럼 방송 들으며 한강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컨디션 회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은 이거다 싶은 기회가 찾아오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붙잡고 그 순간이 빛나도록 해야 할 텐데 One moment in time, 인생에 찾아오는 귀중한 한 순간, 기회를 뜻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으로 남기고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건강해야겠죠.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전 2부 준비하겠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의 Joy for You 채널인 거 아시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6: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으로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Face of our Father 환난과 핍박 중에도

Nobody knows 그 누가 나의 괴로마이며 Yield not to temptation 너 시험을 당해 그루터기님 장애인 교회학교 캠프 강습회 참석을 위해 서울 충현교회로 출발합니다.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캠프를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준비하는 모든 계획 안에 주님의 은총과 기쁘시게 하는 날 되게 하소서. 신정현님께서는 여수제일교회 태신자 총동원 축제주일입니다. 새신자 친구 김용임, 서혜원님 같이 교회 갑니다. 어린 시절 교회 가보고 처음 간다고 하는데요. 예, 여수제일교회 태신자 총동원 축제주일

오늘 성황리에 잘 진행되길 응원합니다. Far, far away,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장 25절.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됩니다. 어떤 사람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망설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넘어뜨렸죠.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지만 내심 왼쪽으로 가고 싶었던 그는 다시 기도하며 지팡이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한 끝에 지팡이가 왼쪽으로 넘어지고 나서야 아, 하나님이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며 자기가 원하던 길로 갔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기준에서 믿을 만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사악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미련하다 하며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작은 파도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악함은 징계 대상이지만 미련함은 배움의 대상.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십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4번째 묵상 미련함과 사악함은 다르다

키키님의 사연입니다. 저의 힐링 장소는 작년에 작게 꾸며놓은 기도방입니다. 요즘은 아들 출근 준비 도와주느라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지만 기도방에서 통독하고 기도하고 미나님 목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하루 시작하는 힐링의 시간이에요. 와, 쿠키님 너무 좋은데요? 나만의 기도 장소를 정하고 나의 기도 시간을 정해 그곳이 나의 힐링 장소다. 힐링 시간이다. 참 좋습니다. 장성찬 첼로 연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일 아침 흐르는 우리의 찬송의 시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랑꾼님, 6시 기상하여 농장에 각종 채소에 물 주려는데 엊그제 심은 콩들이 아침 인사하듯 예쁘네요. 파란 서리태 콩이요. 오사랑님께서도 농사 짓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논에 밭에 나가면 식물이 우리 주인 왔다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포도들이 잘 크라고 저도 30분간 찬송가를 틀어줍니다. 물론 레인보우 출첵도 잊지 않고요. 맞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식물은, 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에 자란다. 그만큼 많이 들여다봐주고 관심 가져주면 건강하게 잘 큰다는 얘기겠죠.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선양님은 암수술 항암 18번 방사선 25회 지금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0대지만 마음만은 30대입니다. 이선양님, 아, 또 이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70대지만 마음만은 30대, 그리고 30대처럼 몸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여기 멋지신 분 또 있습니다. 회계 화평 거룩님. 지난 2년간 매월 20시간 정도 수원 시내에서 각종 불법 스티커를 제거하고 보행

앉아 안전보행을 위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공용 킥보드와 자전거를 정리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제법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묵묵히 자원봉사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애청자가 우리 프로그램에 많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6월 14일 주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이 트리뷰트 어찌하여야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아닐까 싶어요. 마음이 낙심되거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혹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여는 문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수시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14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길용 아바 아버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기도인 거죠. 기도. 뭐 우리가 기쁠 때든 마음이 무너질 때든 뭐 외로울 때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고, 우리가 또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는 오늘 또 주일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나무엔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거든요.

준아이 이름 부를 때 듣고요. 조한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이 곡은 우리 보물세가지님 또 2098번님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8039번으로 청하신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미오니님 청하신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까지 5곡 배송합니다.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 미오니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8039번으로 청하셨던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보물세가지님 신청곡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그리고 2098번으로 청하신 조한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무에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주일 배송곡 멋쟁이님 청하신 지미선의 할렐루야, 그리고 설악산 금강초록님 청하신 조수연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최민경님은 이 곡 청하셨어요.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요. 분홍토끼님 신청곡 옹기장이 선교단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방금 들었고요. 분홍토끼님 신청하신 옹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최민경님 신청곡 진아 내가 매일 기쁘게, 설악산 금강초롱님 신청곡 조수연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앞서 멋쟁이님 청하신 지미선의 할렐루야 굿송 음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가끔씩 그대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나니 꽃 피는 날이 있다면 어찌 꽃지는 날이 없으랴. 온 세상을 뒤집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밤에도 소망은 하늘로 가지를 뻗어 달빛을 건지리라. 더러는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와 일기장 갈피마다 눈이 내리고 참담한 사랑마저 소식이 두절되더라.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침묵으로, 침묵으로 깊은 강을 건너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이회수의 시,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